0: 이제 아니므레 이크. 오이야, 노래방 간다. 엄마, 엄마.
1: Encouraging community, culture, and unity. CJMR 1320.